0: and you rock.
1: On the
2: boulevard of broken dreams, where the city sleeps and I'm the only one.
0: 그렇게
2: 합니다. 마카미 전지. Welcome to my life.
0: 전지 rock.
3: 많이 들었어요. 뭐 사브리겐 쿠블라메가 무슨 전지 rock 사브리겐 무슨 라구 딱지들 왔고. 아, 잠깐 잠깐 untuk Raima. Di Jana Pas, semoga tiba dengan lagu ini.